0: 더루지 저러는 나도 피어닦고 묵디. 어떠마 먼디 그루하에라코 닦구네. 라레 어떤 너꺼라 구바레. 번지나 파리비 부이 버틴 코어라이.
1: 버티! 개쩔 버티! 에이 나리 저라 뿐이 하보 먹었나 보이사리니라 버티! 나! 아삼 먹어야! 가리라 프로바세 뿐이 해보 스웨임버로!
0: 비타!
1: 산내가노! 번디거리 어서 먹고 니어 번디 구해! 자!
2: 저 사악해 마!